0: 말했지. 하나인 대항 오른발에 올보여라. 마라카 고로토 내려오마라. 쨔쨔나 마라카 페로와라.
1: This is Triple J.